0: Facebook, and TikTok. Just search Froggy On Air.
1: Froggy 102.7.
2: 챙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